0: Center. Good afternoon, Korean 082 Super, maintain flight level 340.
1: Korean 082 Super, 모차 Center,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